0: 아리랑 토크쇼 애청자 여러분, 한 주간 평안하셨사옵나이까? 여러분을 600년 전 조선시대로 모실 김무인,
1: 박영선 인사 올리옵나이다.
0: 오늘도 왕실 인사법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.
1: 네.
0: 오늘은 조선 왕실의 숨결이 살아있는 궁궐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기로 했죠?
1: 네. 새로운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는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자마자 곧바로 궁궐 건축에 돌입했습니다. 왕실 가족과 수많은 신하가 함께 머물 공간이 하루빨리 필요했기 때문이겠죠.
0: 네.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볼 것은 태조 4년인 1395년에 완공된 조선의 중심 궁궐 경복궁입니다.
1: 네.
0: 당시 경복궁은 왕이 공식적으로 거주하며 나라를 돌보던 가장 핵심적인 궁궐, 즉 법궁이었습니다.
1: 네.
0: 오늘로 치면 청와대 아니면은 대통령 제1 공식 집무실 겸 관저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
1: 네. 그 경복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은 태조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개국공신 정도전이 지어 올렸다고 합니다. 새로운 수도에 멋진 궁궐이 생겼으니 이곳 한양이 영원히 큰 복을 누리기 바라옵나이다. 이런 염원을 담아서 큰 복을 누리라는 뜻의 경복이라는 이름을 선물했다고 해요.
0: 그렇군요. 하,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복궁은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오랜 기간 방치되었고 그로부터 무려 270년이나 지난 고종 5년 1868년이 되어서야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중건되었었죠.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일제강점기, 그 당시에 90% 이상이 헐리고 그 앞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들어서는

0: 한몫하게 훼손되어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존 중이라고 해요. 아, 참 안타까운 일이죠.
1: 네. 네. 그러니까요.
0: 여기서 첫 곡 듣겠습니다. 원래는 이혜리 씨의 노래인데 오늘은 심수봉이 부릅니다. 황성예터.

0: 두 번째로 만나볼 궁궐은 태종 5년인 1405년에 지어진 조선의 대표적인 이궁, 바로 창덕궁입니다.
1: 네, 여기서 이궁이라는 거는 법궁인 경복궁에 화재나 전쟁 또는 정치적 변란이 생겨서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지어둔 별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
0: 네, 제3대 왕 태종 이방원은 왕위에 오른 뒤 아버지 이성계의 흔적이 짙고 권력상쟁의 아픔이 서린 경복궁을 피해서 이곳을 새로 지었죠.
1: 네, 특히 창덕궁은 인위적인 변형 없이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지은 덕분에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찬사를 받습니다. 그리고 역사적, 건축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어요.
0: 맞아요. 이어서 창덕궁 바로 옆에 위치한 창경궁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?
1: 네.
0: 창경궁은 1483년 성종 14년 때 지어진 이궁으로 제9대 임금 성종이 왕실의 어른인 세 분의 대비마마를 모시기 위해 지은 효심어린 궁궐입니다.
1: 아, 그렇군요. 근데 또 창경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순환을 겪은 궁궐이라고 해요.
0: 그렇죠.
1: 일제강점기였던 1909년 일제는 순종 황제를 위로한다는 구실로 궁궐의 전각들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든 뒤 이름마저 창경궁이 아닌 창경원으로 격화시켜 개방하는 모욕을 주었거든요.
0: 네, 경복궁이 주로 전각이 헐리는 물리적인 파괴를 겪었다면 창경궁은 궁궐이라는 존재의 존엄성 자체가 말살되는 순환을 겪게 된 거죠.
1: 그렇죠.
0: 다행히 광복 후 오랜 시간이 흐른 1983년에 마침내 동물원을 옮기고 본래의 이름과 모습을 되찾기 위한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.
1: 그렇군요. 참고로 궁궐의 위치에 따라서

0: 동골과 서골이라는 별칭으로 나누어 불렀는데, 경복궁의 동쪽에 있는 창덕궁과 창경궁은 동골이며,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궁궐인 경희궁은 서골이라고 불렀다고 해요.
1: 그렇죠. 그러니까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눈 거죠.
0: 그렇죠.
1: 네. 자, 여기서 두 번째 곡 듣겠습니다. 김수철이 부릅니다. 세월.
0: 네, 들으시죠.